0: 인간은 말할 수 없어 죄를 드릴게요. 그러면 뭐 좋았으면 이건 할 수 있어.
1: 번도 입을 때 같지.
0: 그러면 만약 그냥 불쌍할 수 있는 게 투표했지.
2: 그럴 수 있어. 있을 수 있어.